신하미래 기스카우나야 카이 치치피 카이 투타피 스마크타이 스파크시미라 뇨칸치 스린치샤 우야샤가티 스칸치 나피카이비 리마야 스파크시미야 기스카우나야 에반헬리오 세군 산 마테오 카피툴로 5 베르시쿨로 델 38 알 42 예수스 닌 리마카닌 파이구나라 페오 디스 파구나 리마카닌 카앙구나 뇨 위에스킨 치추 카이타 오코 포로 오코 디엔테 포 디엔테 닌 니 Niwa niwa, kiroa kiroa, oshikan chichunin, mananin, amachina rongichin kanguna wakinyo kanchiga, shuk waktapiga arandis, shuk sakmakpiga arandis, shuk pinya shikuchipiga arandis, shinayar shinjara shikuchin chinapiga shikuna linyo kanchira, mana shinarwananin, mana, yashaka wana shinarongichinin, mana, nana ching waktapi, makapi, kaparipi, Nanaching Nyama Lekinishnips Nanaching Napdesh Ayuganaria Alika Osasho Sumaclia Sumacli Intindisha Kaisoma Causa Gunara Intindish Causara Machi de Kishka Yugunari Mana Pinyanusha Mana Chikinush Tasha Kayu Hesuriman Kanda Shuklei Zakma Pig Shukmas Rekuchening Ali Ali Ali Makima Shumakimas Rechinam ning iskindima, manu shashaga. Shandara ning, churanara, tapupi, kancharushkara kui ning, kui, churarichunish. Shandara kuchi puringoni piga, ari ning, ri ning, ansao mas, japandi puringin shirimam. Namidashkari lalya, nyokanchuwa kin chile, chile kosanchi, chile.